0: 지가 나서
1: 요 말로 대대 그런 걸로나 당카만 민타 가봐야 할까 저 보다 고보마카 니야 매매 히니까 지리카 말이나 도망 갈래마
0: 이야.